0: 라디오. 아 디아리오 믹스 라디오.
1: Y tú el bambino. Yeah, yeah. Imparable. Oh, oh. Con Yadiel. El incomparable.